0: 구속이냐 또 하나 너 구속이냐 수
1: Why? Why? Why? Why?
0: 우와 너 잠만이 잠만이 잠만이 잠만이 Bien des amants du feu,
1: passe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,
1: passe le charité.